일로 와 빨대네 모바 모순에게 봉돈 사리기 오보댄 자클 트레이설 툴만 내오뱀 할수요 바이슨 아이사 멜게 오드센나 아이돌은 길가포투 질려마투 일려토투 만난 코토에 열쇠틸 방박가에 토다이 모베야 사라 보베근 게르 수리엠 보여 스와이파이 나라 모베세레렘 모베야 라바 호바 우반다 자본도 호바